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한혜연 가수의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내 고향. 그토록 사계절이 분명하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고향. 멀리 떨어질수록 오래 갈라질수록 더더욱 보고 싶은 사랑하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5월의 어느 날 그룹의 노래입니다. 첫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다음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는 해바라기.

0: 자, 이거 봐봐.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역시 김시문 가수가 부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 주요 촬영지들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천성도, 산서운성, 산동봉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도 제작 작품으로 현지의 다양한 특색이 영화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청성산 도관 앞에는 수령 약 190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영화 속 팔선 도관의 고목 모델입니다. 또한 철괴리가 쓰는 짙은 사천 사투리와 팔선이 둘러앉아 샤브샤브를 즐기는 장면은 성도의 생활 정치를 잘 보여줍니다. 산서운성은 팔선 중 하나인 려동빈의 고향입니다. 영화의 많은 장면은 영락궁 순양전과 삼청전에 있는 원대 백화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여기에는 팔선 과해도와 조원도가 포함됩니다. 산동봉래는 팔선 과해 전설의 발원지로 이른 아침 얇은 안개에 쌓여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봉래의 팔선 과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경내의 팔선교, 선원루, 팔선사 등 건축물이 특색입니다. 청성산의 천년 은행나무에서 영락궁의 원대 벽화, 봉래각의 해상 신선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 곳의 팔선 문화가 유산을 잇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팔선의 촬영지를 따라 올해 여름 성수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동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전선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기층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여 사회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은 국가안보체계와 능력건설에서의 기초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노력 방향과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 특히는 국가안보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초적 사업으로서 반드시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의 총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사회관리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며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제 보장이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 주기적인 동적 관리, 전 방위적인 법에 의한 관리, 전 요소적인 지능화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관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기층의 기능을 부여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 중점을 기층에 두며 기층의 사회관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사회관리는 사회관리 체계에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양한 사회 모순들은 기층에서 발생되고 기층에서 발효되므로 잘 처리하면 모순과 분쟁을 제때의 기층과 맹아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없던 일도 생겨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층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을 발행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사회 기층에서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초반에 작을 때와 징조가 있을 때부터 틀어주는 것을 견지해 새로운 정제하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풍을 극복하고 신시대 인민의 민원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대중의 요구 반영, 리익 조정, 권익 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모순 분쟁 조사 처리 및 다원화 해소 기제를 완비화하고 중대한 결책에 따른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기제를 실행하며 지도 간부의 정기적인 기층 방문 및 대중 접견 기제를 완비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수단을 잘 활용하여 기층 사회 관리에 동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층 관리 플랫폼을 보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일체화된 모순 분쟁 다원화 해소 플랫폼, 지능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도농 지역

0: 사회라는 이 기점을 틀어주고 기층 당 조직의 전투적 보루 역할과 각종 조직의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주고 완벽한 제도 기재와 소통 경로로 각종 모순과 분쟁을 최대한 무형으로 해소하고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합력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시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역사회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역은 경제 및 사회발전과 현대화의 주요 수용지이고 사회관리체계에서 거시적과 미시적의 전환점이며 국정운영체계의 전략적 지점으로서 기층보다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소하는 필요한 자원, 역량, 수단,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과업 중의 하나가 바로 시역사회관리 책임을 튼튼히 다지고 시역사회관리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통합해 시역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역사회관리 중심의 구축을 추진하고 시역사회관리 중심 연동체계를 형성해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연동하며 상하가 일관되는 시역 위험 예방 통제 지휘사슬, 예방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중대 위험이 시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써 실현하고 시역 관리의 현대화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사회 치안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 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관계되므로 국가 안보 사업의 기본 책임입니다. 사회 치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기본 요구입니다. 인민 대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치안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도농 공공 안전과 사회 치안의 종합 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특별 단속 정돈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성매매와 음란물 및 도박과 마약, 식품, 의약품, 환경보호, 절도, 강탈, 사기, 부녀자와 아동, 독거로인을 겨냥하는 등의 관련한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등 신형의 범죄와 다국적 범죄, 국경 외 범죄, 지역 간 범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치안 혼란 지역을 법에 의해 다스리며 조직폭력배와 악질세력 단속을 상시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고 보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전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반드시 사회관리에서의 정부, 시장,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단체 조직, 사회 조직, 기업, 사업 단위와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동원해 사회관리에 참여시키며 대중적인 예방통제력을 발전 장대시키고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지금까지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 기하 축도론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각각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왕홍은 필즈상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이날 미국 수학자 존 패든과 캐나다 수학자 야곱 자머만이 두 중국 수학자와 함께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자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회의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흥행 수입이 50억 원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는 6월 1일에 시작돼 지금까지 110편 이상의 국산 해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장르별로는 혁명 역사, 현실 온정,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돼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청대 석사자상 한 상을 귀환하는 인계식이 한국 간송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한국 국립조항박물관으로부터 이 석사자상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한국이 반환한 석사자상은 대리석 재질로 규격, 재질, 조각, 기법, 형태적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나라 왕이나 공주 등의 저택 문 앞에 세워졌던 문사자로 추정됩니다. 1933년 일본 야마나카 상회가 오사카에서 이 석사자상을 경매에 붙였고 간송미술관 설립자 전형필이 이를 구입했습니다. 1938년 간송미술관이 개관한 후 이 석사자상은 보화각 정문에 배치됐습니다. 전형필은 생전에 이 석사자상이 중국 문물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돌려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12월 간송미술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국립조항박물관이 국가문물국과 석사자상 귀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앙화희극과 프랑스 국가인민극장이 공동 제작한 음악희극 어린 왕자가 북경 예술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중국 시가 고유의 서정적인 미학을 프랑스 특유의 랑만과 조화롭게 엮어냈으며 특히 중국인 어린 왕자와 프랑스인 비행사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시합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종목은 근혜, 룡주, 민족식 씨름, 민족 에어로빅, 민족 무술, 진주벌, 제기공,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로 등입니다. 공연 종목은 판화경주, 팽이, 측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을 포함한 총 13개 대표단의 선수와 코치 1,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최근 광서종족자치구 3강 동족자치현 림계징 관동촌에서 동족 비파가의 전승자인 양공이 30일간의 무형문화유산 공익교육반을 열었습니다. 교육반에는 린근 마을의 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동족대가, 비파가, 동족피리, 로생, 다야 등 전통예술을 배우며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삼강현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향촌교육과 결합해 전승자들을 정기적으로 마을에 파견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연을 통해 실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면서 뚱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로 중요한 군사의 도시였고 현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에는 만리장성이 교묘하고 역사 문화 고적이 즐비합니다. 대동 고성에서 역사가 남긴 흔적을 음미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때 저 멀리 바라보면 마치 하얀 칼날이 번뜩이고 말이 울부짖는 고대 전쟁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황토고원이 위치한 대동은 산서 북부에 자리를 잡고 북쪽으로 음산을 맞고 남쪽으로 태항산과 연결되는 북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 조무령왕이 리머와 루번을 파하고 이곳에 군을 설립해서부터 오늘까지 2000여 년 동안 대동은 줄곧 북방의 중요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동진 때인 398년 부귀의 황제 탁발규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6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100년 동안 부귀를 지배했고 그 후 대동은 료나라와 금나라의 배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요한 군사도시로 사서에 기록됐습니다.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동의 성곽은 방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으로 대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진 황제 석경당이 현재의 북경과 산서 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운 16주를 내놓은 전역으로부터 시작해 명나라 때 와라족과의 전역을 거쳐 청나라 때의 의화단 운동, 근대의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동은 줄곧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국 시기 4대 요명 장군에 속하는 리목과 흉노병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 장군 몽염, 흉노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은 서한의 장군 위청, 료 군사의 침략을 막은 북송의 장군 양업, 명나라 개국 공신인 서달 등도 모두 대동의 전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때 대동 부성은 성벽과 성루, 강루, 정루, 해자, 적교 등 방어시설을 갖춘 동시에 옹성과 소성 등을 막라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통로 축조로 겹겹으로 방어해 중국 군사도시의 건설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동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했고 부귀의 도읍이 된 후에 더욱 대규모로 궁전을 짓고 종묘를 세웠으며 사찰을 신축하면서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궁전과 정문루각 등 토목공사 현장이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길을 성 안에 끌어들여 거리와 골목의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련못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며 물가에는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곳곳에 꽃이 화사한 맑고 우아한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대동 구성에는 100개에 달하는 절이 있고 승려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명한 석굴인 운강석굴과 아찔한 벼랑 중턱 공중에 지어진 사원 현공사도 모두 이때에 신축됐습니다. 대동에서 서쪽으로 16km 거리의 모주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운강석굴은 수많은 인력이 여러 왕조에 걸쳐 1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야 완성한 석굴입니다. 부귀대인 398년에 시작해 북제와 수당 등 여러 왕조를 거쳐 100여 년이 넘어서야 완공된 운강석굴은 웅장한 기세와 풍부한 내용으로 감숙의 도랑막곡을 하남락양의 룡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에 듭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운강석굴은 동서로 길이가 1km에 달하고 오랜 세월과 전란 속에서 부식되고 파괴되었지만 현재 53개의 석굴에 5만 9천여 개의 불상을 보존합니다. 운강석굴의 불상은 진과 한나라 때의 조각기법에 고대 인도의 간다라 불교 예술을 접목해 독특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운강석굴은 고대 중국인들의 창조적인 노동의 성과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보고입니다. 대동에 위치한 북악항산은 국내 5대 명산인 5악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기이한 사찰로 불리는 현공사가 바로 이 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찔한 벼랑에 기대어 공중에 솟은 현공사는 보기 드문 공중 루각입니다. 현공사의 독특한 건축 기법은 1500년 전 장인들의 기묘한 구상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공사는 벼랑의 박은 기둥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은 잔도로 연결됩니다. 료나라와 금나라 때도 대동에는 많은 사찰들이 신축됐습니다. 그중 1063년에 지었다가 전란으로 무너진 후 1140년에 개축한 상하 화엄사는 려금예술박물관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금나라 사찰입니다. 대동 제일의 사찰인 상하 화엄사는 골목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한 상화엄사와 하화엄사로 구성됩니다. 상화엄사에서는 비례나 모양에서 대표적인 금나라 건물인 대웅보전이 가장 명물입니다. 하화엄사에서는 건물 내부에 천공 루각을 품은 본전이 특이한 모양을 자랑하며 또 건축학자들로부터 현존하는 대표적인 료나라 목조 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동 고성 남쪽에 위치한 선화산은 료나라와 금나라 사찰 중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구도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찰로 높고 작은 건물들이 중심선과 양쪽에 대칭을 이루며 질서 있게 줄지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금박을 칠한 불상 다섯 기는 서로 다른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가사를 입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상이 둘러서고 내벽에는 불교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나라 초반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삼성전은 지붕의 네 귀퉁이가 60도 각으로 완만하게 들려 그 모양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을 방불케 합니다. 금나라 건물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 건물의 경사 아치는 중국의 고 건물 중에서도 아주 보기 드뭅니다. 대동에서는 또 국내 최초의 구룡벽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동의 구룡벽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13번째 아들인 주계의 대왕부 앞에 세운 가림 담벽입니다. 북경 자금성의 구룡벽, 북경 북해공원의 구룡벽과 함께 중국의 3대 구룡벽을 형성하는 대동 구룡벽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동

구렁벽은 길이가 45.5m,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담벽에 오색의 유리 기와로 파도치는 운해와 그 운해에서 꿈틀거리는 9마리의 거대한 룡을 조성했습니다. 황색과 초록색, 자색, 흑색, 백색, 청색 등 다양한 색상의 유리 기와로 무은 구렁벽은 오색이 창연하고 눈부십니다. 구렁벽의 앞에는 또 거울 같은 련못이 조성돼 조화롭습니다. 대동은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을 가지고 있는 외에 다양한 지형도 보유해 화북지질의 천연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화산 유적과 정단층 지모, 고대 빙설 지모, 황토구릉 등 다양한 지형이 심히 장관입니다. 대동의 화산구역은 둘레 10km의 범위에 제3기와 제4기의 화산 분화구 30여 개가 모여있는 화북에서 화산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습니다. 항산에서는 험준한 산세와 산중 곳곳에 위치한 만리장성과 안문관, 양방구 등 많은 장성의 관문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대동은 또 유명한 석탄의 도시입니다. 대동의 석탄은 매장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석탄이 硫황 함유량이 적고 먼지가 적게 나는 대신 열량은 높아 질 좋은 동력 석탄과 화학 원자재 석탄으로 유명합니다. 대동의 석탄은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중요한 지역에 20여 개 국가에 수출됩니다. 풍부한 석탄 자원은 대동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석탄 조각이라는 독특한 공예품의 발전도 이끕니다. 대동의 석탄으로 운강석굴의 대불과 하늘을 나는 선녀 비천, 공중에 솟은 사찰 현공사, 세계 3대 기이한 탑 중 하나인 응현목탑 등 다양한 명소를 조각해 대동의 명소를 아름답고 형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상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감동 중국 코너에서는 2020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에 종사했던 영웅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대만에서 희생된 은폐 전선의 영웅열사들이 감동 중국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들은 드높은 영웅적 기계로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뜨거운 피로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영웅의 찬가를 엮었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불후의 화려한 장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대만에서 순직한 은폐전선 열사들의 중요한 역사 자료를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료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남긴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9년 해방전쟁 승리를 앞두고 많은 은폐전선의 무명 영웅들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잠복하여 적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영웅정으로 투쟁했습니다. 오늘은 소명화 소예림 열사의 사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명화 열사는 체포된 후 남긴 옥중일기에서 생애 마지막 278일 동안의 그녀의 감정 변화와 가족의 련류를 우려하는 힘든 내심 세계가 엿보입니다. 가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만감이 교차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2년 소명화는 절강성 가흥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항일 전쟁 폭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중경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진보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24세의 소명화는 북경 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당시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던 중공 은폐전선 공작원 주방춘 교수의 영향으로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소명화 열사의 조카 손녀 소령매는 인터뷰에서 주방춘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혁명서적을 추천해 주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혁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대학을 졸업한 소명화는 대만으로 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주방춘 선생님도 우비라는 가명으로 대만에 갔고 소명화와 부부로 위장해 공동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을 설립하고 국민당의 주요 부서로 관계를 확장하며 대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은 대만 정보 업무팀으로 개편돼 정보 활동에 전력했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향항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대량의 중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50년 초 대만 정보 업무팀은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월 6일 소명화가 체포됐고 그녀의 엄호하에 우비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명화는 빈번하게 신문을 받았고 양팔이 골절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어떤 기밀도 루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8일 28세 소명화는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1982년 9월 소명화는 혁명열사로 추인됐고 그녀의 유골은 북경 팔보산 혁명공묘에 안장됐습니다. 묘비 뒤면에는 그녀의 생애가 아닌 그녀의 전후 우비가 손수 쓴 세 글자 귀래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예림 열사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보냈습니다. 소예림은 소명화가 체포된 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건의 중요 정보를 획득해 보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병료 지지도입니다. 소예림은 1914년 하북성 인구에서 태어나 19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당의 은폐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1949년 소예림은 패배한 국민당 군대를 따라 대만에 잠복해 무비와 소명화가 이끄는 업무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서해림은 국민당 국방부 작전계획청에서 참모로 재직하며 기밀자료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직책은 기밀정보 획득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서해림은 먼저 기밀실에 잠입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후 동료들과 여러 차례 기회 끝에 마침내 기회를 포착해 지도를 기밀실 밖으로 반출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팀장 소명하가 체포됐고 팀장 우빈은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서해림은 그 후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해림 열사의 조카 손자 서연파는 서해림은 전우들에게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드러나는 것은 내 한 사람뿐이지만 성공하면 수천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촬영에 성공한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촬영한 지도를 운송하는 것 역시 난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서예림은 연로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우비에게 자신의 사촌오빠로 위장해 어머니를 대륙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고 중요 정보를 어머니의 옷장에 숨겨뒀습니다. 대륙으로 돌아온 우비는 촬영한 지도와 서예림이 획득한 해남도 방위방안, 주산도 방위방안 등 군사 기밀 정보를 직접 당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그중 해남도 방위방안은 해남도 해방의 결정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비가 떠난 후 서예림은 업무팀의 책임자로 인계받고 체포되지 않은 전우들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50년 5월 24일 서예림은 체포됐고 1951년 6월 29일 새벽 서예림 등 성원 18명이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생명으로 빛을 지킨 이들은 마땅히 광명 속에 기억될 것이며 역사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영생불멸할 것입니다. 이상 감동 중국 2025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전선의 여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석희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이 강력한 상승세와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진암 씨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 씨는 학습 조사 일정을 일괄 추진하고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1: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0: 광동, 강서, 호남 등지가 태풍 노을을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이는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소화하며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의 고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700억 원에 달했으며 계속해 세계 화물무역 제1대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개방된 중국은 세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에도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의호철도 소역에서는 일용차파,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등 화물을 가득 실은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 편이 만주리 동상구를 거쳐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올 상반기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 편이 속력을 내면서 업무량의 안정

0: 증가하고 전체 오물량은 5%가량 증가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화물 열차 편을 통해 화물을 발송하는 기업은 의오 현지뿐만 아니라 항주, 영팡, 대주, 온주, 장강 삼각주 주변 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화물 공급 범위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습금평 수석은 브릭스 국가 지도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국의 발전은 개방과 협력의 국제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고립된 외딴섬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 과정의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체리 자유로부터 도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좋은 물건을 점점 더 많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5월과 6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화물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한 19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초대규모 시장 기회를 공유한 동시에 아프리카 발전과 진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상반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계 전기 제품 수출은 28.8% 증가했고 그중 태양광 제품, 송변전 설비, 일반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 등 수출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련의 데이터 뒤에는 대외무역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가 자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제품은 혁신 스마트, 친환경 방향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중 집적 회로,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품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서성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순찰 로봇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오몽용 부사장은 로봇의 해외 진출은 체인 주체 기업과 협력해 배를 빌려 바다로 나아가는 방식과 자체적인 해외시장 개척, 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해외 사업 성장률은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으로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인공지능, 로봇, 혁신약품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제품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39% 증가했고 자체 브랜드 수출은 25.4% 증가했습니다. 함은의 한 리튬 배터리 생산기업 부사장인 여부는 기층의 기술 혁신에 세계 각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더해지면서 기업은 빠르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응용 장면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전력망 연결, 전력망 분리, 소형 전력망 등 다양한 장면에 적응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을 출시했으며 각기한 나라의 전력망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진정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월에는 상무부와 중국수출입은행이 문건을 공동 발표해 수출입 신용 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들이 정밀하게 힘을 보태고 많은 대외무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에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아무리 복잡다단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족한 혁신 동력과 강력한 주체 활력, 고수준 개방, 탄탄한 대외무역 기본판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더 실무적인 정책과 조치, 더 편리한 서비스 보상으로 수출 안정, 수입 확대, 특히는 무역의 혁신 발전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진암시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조사 시장을 일괄 추진하며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실무적인 조치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 진암시는

0: 항원 간부들을 일선 현장에 파견해 심층 조사와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시 전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로인과 치매 로인 전문 돌봄 수요가 절박한 문제 대응해 지남시는 신축, 기존 자원 활용, 개조 등 조치로 양로 시설 내에 인지장애 전담 구역과 거동이 불편한 로인 전담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남시는 간호형 병상 신설, 양로 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로인 수용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장려금과 보조금을 설립하고 전문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지남시에는 총 1216개 인지장애 병상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사회 양로봉사기구 세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동성 지남시 천교구 삼각선 종합양로봉사센터 입소자녀의 자녀 조연청 씨는 이곳에서는 누군가 인내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회상놀이나 감각훈련을 해줘 부모님의 정신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자녀들도 더 이상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전남시 전체 당정 지도부는 총 333건의 문제점을 조사내고 시 직속 부문과 기업, 대학 등 지도부는 총 969건의 문제를 조사해 현재 항목별로 시정 중입니다. 산동성 전남시 당위원회 조직부 류진강 부부장은 습금평 당건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여 문제점 조사를 상시화하고 시정 관찰을 장기화, 효율화하며 인민을 위한 복지 증진의 장기 효과 성기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전환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신강 우름시 씨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기층에 파견해 심층 조사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분류 정리하여 대상을 작성하고 하나씩 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지역 의료자원 부족, 특히 로인과 어린이가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큰 불편에 대응하여 우름시 씨는 우수 의료자원이 하향 이전을 추진하고 기층 초진, 량방향 전원, 근만성 질환 분담 치료, 상하 연계의 단계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상구 함천가 가도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는 3갑급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상주 진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치료 장비와 기본 약품 등을 구전히 갖췄습니다. 올해 우름치에서는 연예수로 1,800여 명에 달하는 의료 전문가가 기층에 파견되었으며 105개 기층 의료 보건기구가 소아과 상용 질환 진료 능력을 갖췄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천산구 함천가 가도 주민 유정 씨는 아이가 아프면 바로 이곳을 찾는다며 집 앞에서 3갑급 병원 이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경이 시작된 이후 우름치시 각급 지도부는 다양한 문제점 총 3,175개를 조사했으며 현재 3,091개 문제점을 시정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당위원회 조직부 장학강 부부장은 습금평 총서기에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론수를 지침으로 견지하고 그리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하에 대중봉사와 복지를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진정으로 민생 혜택 증진과 민생 해결의 구체적 행동 실제 성과로 전환시키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7일 제국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공략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또다시 수입박람회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섭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입박람회 참가는 네덜란드의 한 페인트 코팅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로 한 최첨단 혁신 성과를 전면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홍보부 관계자 로커 씨는 혁신 중심의 성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목격자 역할에서 참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연결 플랫폼으로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정각건강혁신대책공급업체는 올해 두 번째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업체는 전시 부스를 지난해보다 더 넓혀 150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기업 중국 지역 관계자 양흠 씨는

0: 지난해 수입 박람회에서 이종칩 기술을 최초로 공개했고 수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덕분에 판매 데이터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첫 공개와 첫 출시는 수입 박람회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양흠 씨는 말했습니다. 수입 박람회는 다양한 글로벌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술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의료기술업체의 중국 법인 업무 책임자 변예 씨는 올해 당사는 80개 이상의 최첨단 최소 침습 중재 혁신 제품을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보건 전시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4회, 제5회 수입 박람회부터 회사는 중국에서 시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기지도 갖췄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 라인이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이 26일 새벽 광동성 해주에 상륙했습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광동성은 루계로 약 9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부문은 태풍 노을의 잔류 저기압이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황기상대는 27일 오전 6시에 계속 주황색 폭우주의보와 노란색 강한 대류성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 지는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태풍 방어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26일 새벽 광동성 해조시 해동현 평해진에 상륙하여 광동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광동성에 대해 국가사급 재해구조비상대응을 긴급 발동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황예산에 투자 1억 원을 긴급 배정하여 광동성의 태풍 피해 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노을의 외곽 강대풍의 바람과 강우 영향으로 26일 광동성 삼미시 도심 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가로수와 도로 栏杆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저지대 지역은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발생 후 여러 부문은 신속히 움직여 배수와 장애물 제거 사업을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교통소통과 주민 기본 생활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삼미시 도시구 홍초진 범흠만 부진장은 홍초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수문을 개방하고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에는 인력을

0: 광동 해사 부문은 질서 있게 선박 출항 허가와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선박 운항 재개, 인원 복귀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해사국 지휘센터 하삼람 부수임은 원격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항로와 정박지의 통항 조건을 확인하고 선박 운항 재개, 해상 공사 재개, 항만과 부두의 생산 재개를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태풍놀이 내륙으로 계속 진입함에 따라서 호남성은 주황색 폭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27과 28일 이틀 동안 호남성 동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성 14개 시와 자치주는 동시에 홍수 방어, 지질 재해, 자연재해 구조에 대한 3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성 침주시 자흥시는 격자화 관리, 구조 인력 사전 배치, 간부기층 파견 등 조치를 통해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흥시 비상관리국 소방진 국장은 전시 171개 발전소가 모두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추고 인원을 대피시켰다면서 주요 도로 구간이 돼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동강호의 모든 선박 운항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전문 구조대를 주요 지역에 사전 배치해 재물자를 미리 확보하고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침주시 여성현 난수진에서는 진과촌 간부 전원이 비상근무 중이며 구역별 담당자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수진 왕문룡 부진장은 난수진 간부 전원이 모두 일선에 내려가 지질재해 지점, 저지대, 노후주택을 세대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비웠습니다. 왕문룡 부진장은 단 한 가구라도 대피하자는 주민이 있다면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태풍놀의 영향으로 26일 오후부터 강서성 감주 남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와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감주시 룡남시 도강향에서는 강한 비로 인해 일부 전력시설이 훼손되었습니다. 전력공급부문 직원들은 즉시 응급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룡남시 전력공급회사 도강전력소 류덕부소장은 선로설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변전소와 배선실의 홍수방어와 보강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관할군의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면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수 있는 강한 비와 지질재에 대해서 감주시 심오현, 상유현 등 향진에서는 야간에도 위험요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재해 지역과 하천저지대 고위험지역 주민들을 질서있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감주시 심오현, 계숙모진, 광도, 인대주석은 진과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지질재해 위험 가구, 비탈면 린접 가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친척 집에 临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촌민위원회 설치된 临시 대피소에 대피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9시 기준 감주시는 총 7,737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 문화중국행 오늘은 삼성태의 독특한 요소를 디지털 기술, 료행 문화 창작, 도시문화 관광과 융합시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대중의 시야로 이어지는 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천성 광안시로 안내합니다. 사천성 광안시에 위치한 삼성태 박물관은 2천 규모의 전시관 2만 2천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1,500점의 출토 유물들이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내 등비률로 복원된 고고학 캡슐은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경 없는 3D 기술을 통해 관람객들은 청동기 상하 등

0: 관련의 위청 부조임은 새로운 기술 수단을 통해 요물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삼성퇴의 내적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으로 문화를 잘 보호하고 존파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문화창작코에서는 삼성퇴 요소를 담아 정교하게 제작한 특색 문화 상품들이 방문객들의 소상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삼성퇴 문화창이 상품 판매량은 이미 100만 점에 달했습니다. 위청 부조임은 현재 1,700여 종의 문화창의 제품을 보유하고 매년 30% 이상의 신제품 갱신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 관광객들이 문화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물을 감상하고 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등 삼성퇴의 매력은 박물관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관에서 나오면 온 도시가 고대 청나라 문화의 짙은 분위기로 물들어 있습니다. 광안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국 호만성 부국장은 현재 광안으로 향하는 전용로선 5개를 운영 중이라며 삼성퇴 관람 후 린근 삼성촌을 찾아 체험 학습을 즐기고 삼성퇴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지금은 여름철 전력 사용 고봉기라 전력 공급이 시험되어 올랐습니다. 1959년에 건설된 강소성 진강시의 간벽발전소는 한때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였으나 배출 감축 신기술과 신고해를 도입해 내부 개조와 역할 재정립을 완성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화력발전소의 변신기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6시 강소성 진강시 간벽발전소 14호 발전기 조종실에서 당직 직원이 현재 부하 80만 킬로와트인 14호 화력발전기 출력을 낮추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분 뒤 대형 화면에서는 발전기 부하가 30만 2천 킬로와트로 떨어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화력발전기가 아침 시간대는 자발적으로 부하를 낮춰 자리를 내주고 낮에는 변동 상황을 주시하며 수시로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락해 사실상 제로가 되는 반면 전력 수요 저녁 고봉기가 어김없이 차지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은 가장 빠른 속도로 부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루 사이 수차례 기복을 겪는 이 발전기는 더 이상 지난날처럼 단순히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발전왕이 아닙니다. 보곡 씨는 화력발전기의 빈번하고 큰 폭의 변동은 보일러 연소 안정성, 설비 수명, 운영 안정성에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하가 너무 낮아지면 불꽃이 꺼지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날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작은 반드시 정밀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의 대규모 네트워크 연계가 확대되면서 화력 발전의 역할도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생산하는 것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심층 부하 조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30% 전격 부하 즉 발전기 최대 출력의 30%를 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벽발전소 14호 발전기는 15%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그 비결은 바로 유연한 제일이라는 장치였다고 말합니다. 보곡 씨는 유연성 제일 시스템을 추구한 것은 마치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최소 불로만 조절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흡기 밸브를 더 조여 불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발전기는 심층 부하 조정 개조 과정에서 11가지 기술적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과보다 더 깊은 변화는 경영 논리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과거 화력발전의 논리는 더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였지만 지금은 능동적으로 부하를 줄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절약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간벽발전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영부 주임 등화는 발전소가 이미 신에너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태양광 증류 측 총설비 용량은 402MW, 교류 측은 349MW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술

0: 성격에서 경영 전환에 이르기까지 간벽 발전소 14호 발전기의 변화는 단순히 한 발전기의 개소를 넘어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 새로운 전력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축소판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제12진 조항기관 신강지원 간부 인재들이 26일 북경에서 출발해 오름치로 향하며 3년 임기의 신강지원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130여 개 조항기관과 2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에서 총 8,300여 명 지원 인력들이 신강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서 교육, 수리, 의료, 농업기술 보급 등 종종 분야에 집중해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0: 국내 첫 항공기 적격 요건에 맞춰 개발된 다기능 장기 채공 무인기 TP-200이 26일 산동성 연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P-200의 만재 채공 능력은 24시간을 돌파했고 임무에 따라 작업 모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장거리 해사 순찰, 해안선 상시 근무, 기상 관측, 편벽한 산간 지역과 섬 지역으로의 긴급 구호물자 정밀 도하 등이 포함됩니다.
1: 해남성 해상수색구조센터에 따르면 남해 왜남 국적 어선 침몰 사고의 수색구조 작업이 26일 밤 추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해경 선덕함은 왜남선원 2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구조한 인원은 총 47명이며 수색구조 작업은 긴장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중국 배드민턴 오픈이 26일 각 종목 결승전을 치른 가운데 여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서 담영이 일본의 후쿠시마 6기 마스모도 마요를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혼합 복식 결승에서는 곽신우와 진방회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이란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종재국도 관련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날 외교 협상을 위한 도움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중단했으나 협상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송 전국 기자가 이란 측에서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미국 충돌 기간 미군의 중동 지역 기지 내 총 288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리탈한 교정 위반 요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와 충돌한 후 폭발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여러 차례 선박이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리탈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종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4: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5: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3: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 무엇일까요?
3: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없는 해만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학선생님, 하장촌을 계기로 디자인 사업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농촌지능 디자인이 이렇게 의미는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지역 IP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상업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2일간 하장촌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큰 사랑으로 인재를 키우고 멋진 기회로 걸작을 그린다는 말에 잠뜻을 터득했습니다.
1: 네, 모석이님은 앞으로 하장의 이 문화창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3: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화창의를 주제로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모든 농가가 농촌 체험 실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감사합니다.
1: 서기님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성격이시네요. 모상림 서기뿐만 아니라 하장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지능과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길에서 하장촌 사람들은 모든 행복은 분투의 결과이고 스스로 창조해야 하며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도리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상해석인 왕병림 교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 다음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을 잘 만들고 계획을 잘 나눠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나누는 사이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 경제 건설의 중심 지위를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집권 흥국에서 선차적 과업입니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분투를 통해 계획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한 면으로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주체로 하며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것을 견지하며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계획을 잘 나누어 양극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 발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공동부유는 장원한 목표로서 과정이 필요하며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부유는 기다릴 수도 없고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은 발전 도상국인 우리나라의 국정의 차관에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을 따르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적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축적해 인민의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효과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소득 분배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발전한 후에야 빈부 격차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발전 과정에서 점차 해결함으로써 공동부유 사업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실현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민 대중들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려면 총체적 전략 배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기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본세기 중엽까지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 간고한 사업으로 전망이 밝고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한의식을 증강하고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거칠고 살아온 파도의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공동 부유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명확한 단계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마무리 단계에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는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주민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고 기본 공공 봉사는 균등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주민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0: 작은 처리하며 한 해에 또 한 해를 이어 밀고 나가는 자세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왕병림 교수님, 고전 해설인 목만 교수님, 깊은 뜻을 내포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위대한 성과는 바로 당과 인민이 함께 땀 흘리고 싸워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여사회를 건설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역사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지입니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인이 예로부터 추구해온 꿈이고 나아가 현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추구이기도 합니다. 천년의 꿈을 실현하면서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면 천리밖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고전을 함께 되새기고 낭독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7월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습니다. 2026년 아세안 이장국인 필리핀은 지역 평화와 안보 등 이제를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회의 기간 남해 문제가 재차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남해 중재안 재결 출범 10주년이라는 기회를 틈타 필리핀은 남해 의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대한 행동이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하자 미국 해안경비대 등 여계 역량이 남해에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본도 남해 사무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여교의 세력이 선동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은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남해 의제를 떠들고 이른바 남해 중재안 10주년을 빌어 여론 기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실천이 말해주듯이 일방적 중재는 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지역의 항구한 평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과 아시안 국가는 남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남해 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려는 그 어떤 방법도 지역 국가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불리합니다. 아시안 외무장관회의 소집을 앞둔 7월 20일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관한 행동이 재차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했습니다. 남해 문제는 지역 평화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므로 모두가 자제를 유지하고 남해 가학측 행위 선언을 엄수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해상 마찰을 끊임없이 정치화, 여론화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판할 위험 부담을 증가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여계 국가들이 남해 지역의 군사와 안보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력이 남해에 진입하고 일본이 관련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교의 세력은 남해 문제를 빌어 지역 안보에 개입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 문제의 안전화, 진영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 환경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가들은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고 여교의 세력의 선동을 배격하며 남해를 강대국 게임의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해야 합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이므로 강대국 게임의 경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지정학적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당면 남해 행위 준칙에 관한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다시피 남해 의제를 조작하고 진영 대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무조합니다. 오직 협력 상생을 견지하고 이견 상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남해가 진정으로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없는 해만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미군 중앙사령부가 23일 소셜네트워크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부터 이란 군사 목표 무대를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연 13일째 이란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성명은 미군의 이번 타격은 이란의 책임을 따지고 상업 운항에 대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이 갑자기 고조됐습니다. 제3자의 중재로 양측이 어렵게 도출한 양해 각서는 3주도 안 돼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공습의 타격 범위를 군사 목표 물에서 민용 기반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제 리듬을 승격하고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 관련 목표 물에 대해 대등한 타격을 가하면서 페르샤만 정세가 재차 고위험 부담 상태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번 대치의 핵심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주도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란은 규칙을 확정하고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에 이란에 보고하고 지정 항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무력 요격과 징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력으로 해협의 자유 통행을 파괴하고 있다고 이란을 규탄하면서 항로 안보 수호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에 통행 주도권을 강제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의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과 이란 쌍방은 시작부터 공감대를 진정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양해각서 제5조항이 통항 사항에 대해 약정했지만 쌍방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은 관련 조항이 해협 수역에 대한 합법적 관리권을 자신에게 부여했으므로 통행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선 안전통항에 대한 이란의 보장 의무만 인정하고 배타적 수역에 대한 이란의 통제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 항행의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란에 압력을 가하면서 공공연히 보호비를 징수한다는 소문을 내고 위기를 빌어 패권 리익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평균 통항량은 이미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운항 체계가 기본적으로 마비됐습니다. 한편 중돌 류툴 효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금운 조치를 선언하고 즉각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요충지인 만대 해협도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연합군은 즉각 전력을 다해 호황을 진행하면서 위협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에너지 관문이 동시에 긴축세를 보이면서 쌍협 연동의 중첩 압력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여러 위기가 겹치자 해만 국가들은 잇따라 대체 항로를 모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일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의 동해안 신항 건설 계획이 바로 그 중에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회 방안은 실제로 우회할 수 없는 현실적 병목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리적 우회는 결코 안보 위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 중인 신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오만 만에 위치해 있으며 핵심 중돌 수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란 대함미사일과 장거리 무인기의 사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앞서 아랍연합 수장국 부차이라 항이 미사일과 무인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오만만 수역의 유조선 피격 사건이 더욱 일상화됐습니다. 이처럼 우회는 위험 부담을 해

대협내에서 해협 밖으로 전이했을 뿐이며 군사 대치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은 한 북아랍해의 절대적 안전 항로가 없습니다. 수송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핵심 중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충돌이 폭발한 후 아랍연합소장국 동해안의 기존 항구가 이미 대량의 수송력을 접수했으나 현재 심각한 과적 상태에 놓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항구가 수십 년 동안의 경영을 통해 형성한 자유무역구, 창고 저장과 제련, 임항, 중공업 등 완전한 부대체계는 짧은 시간 내 동해안에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지역을 넘나드는 용도 환적은 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송력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항구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더라도 페르시아만의 방대한 에너지 수출 체량을 접수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중추 지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난국을 해결하는 관건은 더 많은 항구를 건설하고 더 많은 항로를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각측이 해협의 관리권과 통행권에 대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각측이 모두 인정하는 제도적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면 급선무는 충돌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군사 대결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마비되는 대가는 어느 쪽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돌을 중지하고 평등한 협상으로 규칙상 이견 상의를 해소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쌍방의 현실적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가 에너지 운수 안전을 수호하고 안정한 발전 환경을 수호하는 공동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 주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요리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랭기가 느껴지고 청명한 가을이라도 눅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설 때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누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설 때 차갑고 눅눅한 느낌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함과 편안함과 밝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방을 닫고 말과 행동에 정원을 가꾸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빈집과 빈마음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매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에 대해 내린 종단 보치는 새 장정의 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당의 령도 수준을 제거하고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정정신으로 사상과 행동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개혁정신으로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인 종음지당을 네 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수많은 미움을 살지언정 십사악을 버리지 않겠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안고 전례 없는 부패 척결투쟁을 전개해는 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당,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한을 제거함으로써 부패 척결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부패 척결투쟁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를 총한 기초에서 부패의 온상을 없애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하고 부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부패 척결투쟁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고 영원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한층 더 나아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투쟁은 반드시 부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한 역사적 좌표와 짊어진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고 근본적인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복무하고 보장을 제공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당이 령도하는 사회혁명이 새 장정의 길에 오름에 따라 당의 자기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보다 질 높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며 경영 환경을 해치고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축적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한 데 있어 장애물과 걸림돌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기밀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 포치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원천에서부터 힘을 기울이고 심층적으로 근본을 다스리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과 량완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 투쟁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비록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정면적으로 공고히 했으나 정세는 여전히 존엄하고 복잡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부패 척결 투쟁은 심층 단계에 들어서는 바
기존의 부패 문제가 아직 정산되지 못하고 부패 사건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이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고 당내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보섭자와 보섭 당하는 자의 부당리득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훨씬 높아 리익의 유혹이 매우 크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제도적 규범이

0: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권력으로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공간을 남겨놓았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사적 고래를 하고 뒷고래를 하는 등 그릇된 사상관념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회 기풍을 침식하고 있으며 책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당 조직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도 간부는 호인주의를 신봉하고 투쟁 정신이 결핍하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방임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패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종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부패의 대가를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할 기회를 줄이며 부패의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세를 몰아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선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과감한 개혁을 펼쳐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20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심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을 인솔하여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부패 척결 투쟁이 더욱 높은 새로운 기점에 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은 부패 척결 투쟁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고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 판단이 더욱 정확하고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패 척결 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빅데이터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깊이 숨겨진 부패 분자들을 검출해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온난화는 새로운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발열이 생물 생존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 생활에 또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일찍부터 가동해 냉방을 시작했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경지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화석연료가 여전히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온이 오를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지속적인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강 다치 철갑 상어는 2022년에 국제 자연 보전 연맹에 의해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갑철갑 상어와 줄철갑 상어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3년 미국 과학회원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총 73개과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량서류 종이 멸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척추동물 중 조류 멸종률은 과거 100만 년보다 35배 높습니다. 만약 인류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종이 사라지는데 18,00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35억 년 넘는 지구 생명 진화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심각했던 다섯 차례는 각각 약 4억 4,500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말기, 3억 7,500만 년 전에 대본기 후기, 2억 5천만 년 전에 메름기 말기, 2억 년 전에 삼첩기 말기,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대멸종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조류 공룡, 익룡, 어룡 등 약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파충류들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메름기 말기 대멸종은 생물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졌으며 이후 생태계가 재건되는 데 약 천만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건 중 일부는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했고 일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두 극심한 기후 환경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의 광범위한 산소 부족과 산성화, 기온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후 환경 변화가 생물 대멸종 사건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생태계 위치에 한정된 특수 종이 멸종된다면 전체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후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트먼 교수는 지질 역사 시기에 탄소 순환 변화 속도와 생물 멸종 사건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 21세기 말 해양 탄소 총량이 탄소 동위 원소의 재앙적 림계치를 초과해 새로운 대멸종 사건을 유발할 것이라고 조상했습니다. 202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베인 박사는 논문에서 기후 변화가 해양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 해양 생물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새로운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해 80% 이상의 해양 생물 종이 사라질 것이며 이는 역 5천만 년 전 메름기 말기 생물 멸종 사건의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중점실험실의 송혜군 교수연구팀은 현생시대 발생한 모든 생물 멸종 사건과 고기후 변화의 규칙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물 멸종 속도와 온도 변화의 폭도 및 속도 사이에 량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현생시대에 발생한 다섯 차례

샘물 대멸종 사건에서의 온도 폭은 5.2 섭씨도를 초과했으며 변화 속도는 100만 년당 10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국제기후기구가 발표한 최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무엇보다 기후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1.5 섭씨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후 모델은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추가로 3.3에서 5.7 섭씨도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지질시대사 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온도 상승 속도를 초과해 멸종 림계치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생물 대멸종은 과정상 조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2025년의 세계 지구의 날은 모두 함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재생 가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멸종 림계치를 넘어서지 않게 생물을 조속히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는 11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 속이 파리 협정에서 권장하는 1.5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지질 역사상의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배경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물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일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 과학적 문제입니다. 2020년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 중점실험실의 부연구원 전력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벤텐 원사는 논문에서 고전적인 생물 지리학 법칙을 활용해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대와 열대 지역의 포유류와 조류는 한대 지역의 동종 생물보다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의 비율이 더 깁니다. 우리는 이란 서로 다른 기후대 생물의 생태적 형질 차이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로 전환하여 미래의 열대와 온대 지역이 확장될 경우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 비율이 독인 항문 동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생태 지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란 가능한 적응 경향이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현대 역사 데이터는 1섭씨도 온도 상승 시 참고치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온도 상승은 이러한 제한된 관측 데이터와 이론적 추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엄호연 씨의 산태기를 쓴 아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소주병을 눈물과 함께 묻어놓고 고향을 떠나온 지 온 25년 세월이 흘러간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국의 삶의 도전을 마련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조금 통장에 찍힌 9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 20년 세월을 나는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빴지만 가난을 원망하며 쫓기듯 등지고 또 나온 고향 산천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가시나무 회초리를 한 짐 짊어지고 속고 대절을 하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북쪽 고향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 빌고 싶은 마음이다. 짧은 인생길을 숨가쁘게 달려오다 문득 거울을 보니 세파에 지쳐버린 낯선 늙은이가 멍하니 마주보고 있다. 홧김에 거울을 내팽개치고 가까이에는 동네 공원으로 향한다. 얼마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날마다 공원에 가서 몇천 보씩 걷는 것이 나의 일과이다. 걷다가 공원 종자에 앉아서 땀을 들이놓으라니 옆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짝짝꿍을 치면서 놀고 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문득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삭막한 기억의 저편에 가물거리는 늦여름의 아지랑이처럼 거의 다 잊어지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가슴을 후빈다. 누구든지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년 시절의 가슴 시린 사연일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두 형님과 나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고 두 형님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늘 혼자 남아서 저녁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날도 나는 동구앞 담배 건조실 마당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엄마는 소수레를 몰고 산에 가서 풋나무를 한가득 실어다 마당에 보려고 있었다. 큰 형님이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소발막대 거칠 것 없이 가난했는데 집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이어서 어른들은 일어서면 친정에 몰이가 닿을 지경이었다. 벽과 천정은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군데군데 비가 새어 얼룩덜룩한 것이 공상맞은 모습이었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오둑오둑하여 형님은 밥상 위에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무명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벌어진 내 귀퉁이로 새하얀 손뭉텅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때 우리 삼형제는 이불 하나를 셋이서 같이 덮었는데 이불이 어찌나 낡았는지 솜이 모두 다져지고 한 데 몰려서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나는 자다가도 새벽이면 주워서 늘 선잠에서 깨나곤 했다. 아마 새 이불을 지으려고 엄마가 합작사에서 새 솜을 사온 모양이었다. 나는 솜

보따리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님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글을 모르는 나는 보면서도 뭐가 뭔지 알 턱이 없다. 그림 하나가 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애와 여자애가 둘이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다. 희한하게도 남자애와 여자애는 둘이 생김새가 똑같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무료해져서 무슨 재미있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옆에는 보따리에서 솜을 조금 뜯어 가늘고 길게 실처럼 비벼서 상호에는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주황색 불꽃을 반짝반짝 튕기며 타들어오다가 손으로 잡은 부분에 와서 힘없이 꼬져버린다. 이번에는 더 크게 떼어서 실을 좀 더 굵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타들어오더니 나의 손가락을 따갑게 데웠다. 깜짝 놀란 나는 엉겁결에 손에 쥐었던 불심지를 던져버렸다. 공교롭게도 불심지는 보따리 솜이 삐쭉 나온 부분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달리더니 화염이 치솟으며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란 나와 형님은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고 입에서는 불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겁에 질린 나는 어쩔 바를 몰라 쫄쫄매다가 저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왔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내뺐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색이 된 아버지가 번개같이 옷방문으로 뛰어들어 활활 타고 있는 솜뭉치를 안아서 마당 밖으로 패대기 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처럼 용감하고 민첩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달리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겁이 나서 바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낯선 집들이 보이는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다.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쭐 나게 오도 맞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도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나를 때릴 것이다. 얼마 전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그리에서 달걀을 훔쳐 복에서 구워 먹었다고 엄마의 빗자루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래, 죽어도 집에는 안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나는 겁이 나는 것을 무릅쓰고 앞에 보이는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당 왼쪽에 쑥으로 엮어지은 매양간이 보였다. 아무도 없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삽장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다. 구유 너머에서 덩치가 집만큼한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콧김을 씩 내뿜으며 우당탕하고 일어서더니 통방울 같은 눈을 뚝 부릅뜨고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간이 공갈만해진다. 고유 앞에는 작두를 사이에 두고 한켠에는 썰어놓은 볏짚이 수북이 쌓여있고 다른 한켠에는 아직 썰지 않은 집단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우리 집 외양간과 흡사해서 낯설지가 않다. 나는 볏짚무지에서 볏짚을 뽑아내어 내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든 다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볏짚으로 구멍을 막았다. 제법 비슷한 굴이 만들어졌다. 밑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두 팔을 벌리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나는 여기서 영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여기 들어와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멀리서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니?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안 때린다. 빨리 나오너라. 나는 저도 모르게 구멍에서 기어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와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셋이서 이 집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마당 앞길을 지나
저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엄마를 보자 나는 갑자기 소름이 북받쳐 오르며 울고 싶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삽장문이 덜컥 열린다. 숨이 탁 막히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얼른 거리더니 썰어놓은 칩을 삼태기에 와락와락 끌어담는 소리가 코앞에서 들렸다. 소 고유의 볕짚을 쏟아붓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덮고 있는 집단위로 빈 삼태기를 덜썩 던져버린다. 나의 심장도 덜썩 떨어지는 것만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나는 솜소리가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살인문이 덜썩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주인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솜이 한 줌만 해서 살금살금 외양간을 빠져나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인다. 그 사이 동산 마루에 둥근 달이 솟아올라 주위가 훤해졌다. 마당에 들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집 문이 모두 열려있다. 모기 때문에 잘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잤는데 오늘은 왜 문을 열어놓았을까. 마당 한켠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산에서 실은 풋나무가 가득 쌓여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종지문 옆에 바짝 붙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될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옆에 가서 누웠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나를 품속에 끼워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내 깊은 잠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 깨우나 보니 아버지와 엄마는 일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머리맡에는 형님이 앉아서 공부하던 밥상이 놓여 있었는데 무명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밥사발 안에는 하얀 잎합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작은 사발에는 갓 삶아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달걀 두 개가 나란히 담겨 있었다. 옆에는 간장 종지까지 놓여 있었다. 언제나 접사리에 옥수수 쌀을 섞어서 먹었고 어쩌다가 잎쌀을 섞어봤자 흰쌀을 몇 알 정도 보이는 그런 밥이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눈앞에 있다. 그 밥을 맛있게 먹은 후 나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기 사비를 나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태기를 뒤집어 쓰고 고기 꼬챙이를 손에 꼭 쥔 채 건조실 모퉁이를 애돌아 나는 듯이 집으로 뛰어가는 나는 벌써 어쩐에게 있었던 솜보따리 화재 사건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집집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사방산 마루에 걸린 전육회가 붉게 타고 있었다. 앙칼지게 울리는 비행기 소리에 흠칫 놀라며 사색에서 깨우나 보니 인천공항에서 갓 리륙한 료객기 한 대가 고층 고물들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더니 소해 바다 쪽으로 재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저 비행기가 나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조약돌이 환히 들여다보이던 고향의 내 물이 그리워진다. 엄마가 빨래터에서 고운 두 손으로 움켜서 먹여주던 고향의 그 수성 같은 샘물이 마시고 싶어진다. 나물개는 엄마의 치마 자락을 잡고 넘던 들매곡의 길섭에 왕나리는 지금쯤 피었으려나. 내일은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될까 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복수난수입니다. 넘어질 복에 몰수, 오를 난, 거둘수로 풀이되는 복수난수는 엎지는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하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이며 료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강태공은 재능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능통했지만 조가에서 백정으로 일하거나 맹진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반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아내 마씨는 강태공의 곁을 떠났고 강태공은 아내가 떠난 후에도 강변에 초막을 지어놓고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위수일대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조나라 문왕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이곳에서 문왕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태공은 결국 위수에서 사냥을 즐기던 조나라 문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문왕이 강태공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강태공에게 종중히 청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장차 유능한 귀인이 나타나 도울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그 유능한 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강태공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왕은 그를 국사로 삼고 상부라고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강태공은 훗날 주나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주나라 무왕은 강태공을 제왕에 봉했습니다. 강태공이 숱한 고위병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제나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길바닥에 꿇어앉아 행차를 막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전 부인 마씨였습니다. 마씨는 길바닥에 모리를 조아리며 옛날 정을 생각하여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내로서 강태공을 섬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강태공은 마씨에게 그릇에 물을 떠오겠습니다. 마씨가 물을 떠오자 강태공은 사람을 시켜 그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씨에게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씨가 무슨 용문인지 몰라 오리둥절해하자 강태공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는 바로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이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복수난수. 복수난수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하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석희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이 강력한 상승세와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진암시와 신강위구르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조사 일정을 일괄 추진하고 민생실천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1: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제국의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0: 광동, 강서, 호남 등지가 태풍 노을을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이는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소화하며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의 고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700억 원에 달했으며 계속해 세계 화물무역 제1대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개방된 중국은 세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에도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의호철도 소역에서는 일용차파,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등 화물을 가득 실은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편이 만주리 동상구를 거쳐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올 상반기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편이 속력을 내면서 업무량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한 통관기업 업무 격리 증가위는 그 발전을 실감한다면서 올 상반기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편 의호 신강 유럽의 수출 관련 통관 업무는 2만 2천 건 이상에 달하고 전체 업무량은 5%가량 증가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화물 열차편을 통해 화물을 발송하는 기업은 의호 현지뿐만 아니라 항주, 영팡, 대주, 온주, 장강 삼각주 주변 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화물 공급 범위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습금형 수석은

브릭스 국가 지도자 화상 정상회의 참석해 경제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국의 발전은 개방과 협력의 국제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고립된 외딴섬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 과정의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체리 자유로부터 도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좋은 물건을 점점 더 많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5월과 6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화물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한 19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초대규모 시장 기회를 공유한 동시에 아프리카 발전과 진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세관총소 왕군 부소장은 상반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계 전기 제품 수출은 28.8% 증가했고 그중 태양광 제품, 송변전 설비, 일반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 등 수출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련의 데이터 뒤에는 대외무역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가

0: 이 성장했습니다. 강소송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순찰 로봇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오몽용 부사장은 로봇의 해외 진출은 체인 주체 기업과 협력해 배를 빌려 바다로 나아가는 방식과 자체적인 해외 시장 개척, 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해외 사업 성장률은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으로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인공지능, 로봇, 혁신약품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제품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39% 증가했고 자체 브랜드 수출은 25.4% 증가했습니다. 함운의 한 리튬 배터리 생산기업 부사장인 여부는 기층의 기술 혁신에 세계 각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더해지면서 기업은 빠르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응용 장면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전력망 연결, 전력망 분리, 소형 전력망 등 다양한 장면에 적응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을 출시했으며 각기한 나라의 전력망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진정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월에는 상무부와 중국수출입은행이 문건을 공동 발표해 수출입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들이 정밀하게 힘을 보태고 많은 대외무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에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아무리 복잡다단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족한 혁신 동력과 강력한 주체 활력, 고수준 개방, 탄탄한 대외무역 기본판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더 실무적인 정책과 조치, 더 편리한 서비스 보상으로 수출 안정, 수입 확대, 특히는 무역의 혁신 발전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진암시와 신강 위글자치

실시했습니다. 시 전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로인과 치매 로인 전문 돌봄 수요가 절박한 문제 대응해 지남시는 신축, 기존 자원 활용, 개소 등 조치로 양로시설 내에 인지장애 전담구역과 거동이 불편한 로인 전담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남시는 간호형 병상 신설, 양로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로인 수용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장려금과 보조금을 설립하고 전문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지남시에는 총 1,216개 인지장애 병상이 설치되었고 지역사회 양로봉사기구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동성 지남시 천교구 삼각선 종합양로봉사센터 입소자녀의 자녀 조연청 씨는 이곳에서는 누군가 인내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회상놀이나 감각훈련을 해줘 부모님의 정신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자녀들도 더 이상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전남시 전체 당정 지도부는 총 333건의 문제점을 조사내고 시 직속 부문과 기업, 대학 등 지도부는 총 969건의 문제를 조사해 현재 항목별로 시정 중입니다. 산동성 전남시 당위원회 조직부 류진강 부부장은 습금평 당건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여 문제점 조사를 상시화하고 시정 관찰을 장기화, 효율화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 증진의 장기 효과성 기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전환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신강 우름치 씨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기층에 파견해 심층 조사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분류 정리하여 대상을 작성하고 하나씩 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지역 의료자원 부족, 특히 로인과 어린이가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큰 불편에 대응하여 우름치 씨는 우수 의료자원이 하향 이전을 추진하고 기층 초진, 량방향 전원, 근만성 질환 분담 치료, 상하 연계의 단계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상구 함천가 가도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는 3갑급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상주 진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0: 부부장은 습금형 청소기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론述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그리고 습금형 당근설 사상의 지도하에 대중봉사 복지를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진정으로 민생 혜택 증진과 민생 해결의 구체적 행동 실제 성과로 전환시키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7일 제국회 중국국제수입 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공략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또다시 수입 박람회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섭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입 박람회 참가는 네덜란드의 한 페인트 코팅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로 한 최첨단 혁신 성과를 전면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홍보부 관계자 로커 씨는 혁신 중심의 성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목격자 역할에서 참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연결 플랫폼으로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정각건강혁신대책공급업체는 올해 두 번째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업체는 전시 부스를 지난해보다 더 넓혀 150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기업 중국 지역 관계자 양흠 씨는 지난해 수입 박람회에서 이종칩 기술을 최초로 공개했고 수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덕분에 판매 데이터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첫 공개와 첫 출시는 수입 박람회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양흠 씨는 말했습니다. 수입 박람회는 다양한 글로벌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술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의료기술업체의 중국 법인 업무책임자 변예 씨는 올해 당사는 80개 이상의 최첨단 최소 침습 중재 혁신 제품을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보건 전시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4회, 제5회 수입 박람회부터 회사는 중국에서 시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기지도 갖췄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 라인이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이 26일 새벽 광동성 해주에 상륙했습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광동성은 루게로 약 9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부문은 태풍 노을의 잔류 저기압이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황기상대는 27일 오전 6시에 계속 주황색 폭우주의보와 노란색 강한 대류성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지는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태풍 방어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26일 새벽 광동성 해조시 해동현 평해진에 상륙하여 광동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광동성에 대해 국가4급 재해구조 비상대응을 긴급 발동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항예산에 투자 1억 원을 긴급 배정하여 광동성의 태풍 피해 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노을의 외곽 강대풍의 바람과 강우 영향으로 26일 광동성 삼미시 도심 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가로수와 도로 란간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저지대 지역은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발생 후 여러 부문은 신속히 움직여 배수와 장애물 제거 사업을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교통소통과 주민 기본 생활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삼미시 도시구 홍초진 범흠만 부진장은 홍초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수문을 개방하고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에는 인력을 배치해 배수 작업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체 침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광동성 관련 해역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광동 해사 부문은 질서 있게 선박 출항 허가와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선박 운항 재개, 인원 복귀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해사국 지휘센터 하삼람 부수임은 원격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항로와 정박지의 통항 조건을 확인하고 선박 운항 재개, 해상 공사 재개, 항만과 부두의 생산 재개를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태풍 노을이 내륙으로 계속 진입함에 따라서 호남성은 주황색 폭우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발령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27과 28일 이틀 동안 호남성 동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성 14개 시와 자치주는 동시에 홍수 방어, 지질재해, 자연재해 구조에 대한 3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성 침주시,

0: 상호의 모든 선박 운항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전문 구조대를 주요 지역에 사전 배치해 재물자를 미리 확보하고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침주시 여성현 난수진에서는 진과 촌 간부 전원이 비상근무 중이며 구역별 담당자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수진 왕문룡 부진장은 난수진 간부 전원이 모두 일선에 내려가 지질재해 지점, 저지대, 노후주택을 세대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왕문룡 부진장은 단 한 가구라도 대피하자는 주민이 있다면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태풍 노래 영향으로 26일 오후부터 강서선 감주 남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와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감주시 룡남시 도강향에서는 강한 비로 인해 일부 전력시설이 훼손되었습니다. 전력공급부문 직원들은 즉시 응급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룡남시 전력공급회사 도강전력소 류덕부소장은 선로 설비의 위험 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변전소와 배선실의 홍수 방어와 보강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관할군의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면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수 있는 강한 비와 지질재에 대해서 감주시 심오현, 상류현 등 향진에서는 야간에도 위험 요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재해 지역과 하천 저지대 고위험 지역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감주시 심오현 계숙모진, 광도, 인대주석은 진과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지질재해 위험 가구, 비탈면 린접 가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친척 집에 림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촌민위원회에 설치된 림시 대피소에 대피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9시 기준 감주시는 총 7,737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 문화중국행 오늘은 삼성태의 독특한 요소를 디지털 기술 료행 문화 창자 도시문화 관광과 융합시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대중의 시야로 이어지는 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천성 광안시로 안내합니다. 사천성 광안시에 위치한 삼성태 박물관은 2000 규모의 전시관 2만 2천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1,500점의 술토 유물들이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내 등비률로 복원된 고고학 캡슐은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경 없는 3D 기술을 통해 관람객들은 청동기 상하 등 귀중한 유물이 지하에 묻힌 상태에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경에서 온 관광객 사풍은 고고학 작업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현재 발굴 기술의 첨단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다채로운 몰입형 상호작용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VR 체험구에서 헤드셋을 착용하면 삼성태 제4갱 발굴 현장으로 순식간에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발굴하우스, 제4갱, 요물복원실험실, 상하조룡 보관고 등을 1대1로 정밀복원한 공간입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리위원회 위청 부주임은 새로운 기술 수단을 통해 유물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삼성태의 내적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으로 문화를 잘 보호하고 존파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문화창작구에서는 삼성태의 요소를 담아 정교하게 제작한 특색 문화 상품들이 방문객들의 소상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삼성태 문화창이 상품 판매량은 이미 100만 점에 달했습니다. 위청 부주임은 현재 1,700여 종의 문화창이 제품을 보유하고 매년 30% 이상의 신제품 갱신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 관광객들이 문화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0: 간벽발전소는 한때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였으나 배출감축 신기술과 신고해를 도입해 내부 개조와 역할 재정립을 완성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화력발전소의 변신기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6시 강소성 진강시 간벽발전소 14호 발전기 조종실에서 당직 직원이 현재 부하 80만 킬로와트인 14호 화력발전기 출력을 낮추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분 뒤 대형 화면에서는 발전기 부하가 30만 2천 킬로와트로 떨어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화력발전기가 아침 시간대는 자발적으로 부하를 낮춰 자리를 내주고 낮에는 변동 상황을 주시하며 수시로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락해 사실상 제로가 되는 반면 전력 수요 저녁 고봉기가 어김없이 차서기 때문에 화력발전은 가장 빠른 속도로 부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루사이 수차례 기복을 겪는 이 발전기는 더 이상 지난 날처럼 단순히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발전왕이 아닙니다. 보곡 씨는 화력발전기의 빈번하고 큰 폭의 변동은 보일러 연소 안정성, 설비 수명, 운영 안정성에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하가 너무 낮아지면 불꽃이 꺼지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날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작은 반드시 정밀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대규모 네트워크 연계가 확대되면서 화력 발전의 역할도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생산하는 것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심층 부하 조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30% 전격 부하 즉 발전기 최대 출력의 30%를 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벽발전소 14호 발전기는 15%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그 비결은 바로 유연한 제일이라는 장치였다고 말합니다. 보곡 씨는 유연성 제일 시스템을 추구한 것은 마치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최소 불로만 조절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흡기 밸브를 더 조여 불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발전기는 심층 부하 조정 개조 과정에서 11가지 기술적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과보다 더 깊은 변화는 경영 논리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과거 화력발전의 논리는 더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였지만 지금은 능동적으로 부하를 줄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절약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간벽발전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주임 등화는 발전소가 이미 신에너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태양광 증류 측 총설비 용량은 402메가와트, 교류 측은 349메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술 성격에서 경영 전환에 이르기까지 간벽 발전소 14호 발전기의 변화는 단순히 한 발전기의 개소를 넘어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 새로운 전력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축소판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제12진 조항기관 신강지원 간부 인재들이 26일 북경에서 출발해 오름치로 향하며 3년 임기의 신강지원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130여 개 조항기관과 21개 송과자치구 직할실소 총 8,300여 명 지원 인력들이 신강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소 교육, 수리, 의료, 농업기술 보급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0: 국내 첫 항공기 적격 요건에 맞춰 개발된 다기능 장기 채공 무인기 TP-200이 26일 산동성 연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P-200의 만재 채공 능력은 24시간을 돌파했고 임무에 따라 작업 모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장거리 해사 순찰, 해안선 상시 근무, 기상 관측, 편벽한 산간 지역과 섬 지역으로의 긴급 구호물자 정밀 도하 등이 포함됩니다.
1: 해남성 해상수색구조센터에 따르면 남해 왜남 국적 어선 침몰 사고의 수색구조 작업이 26일 밤 추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0: 해경 선도캄은 웬남선은 두 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구조한 인원은 총 47명이며 소색 구조 작업은 긴장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중국 배드민턴 오픈이 26일 각 종목 결승전을 치른 가운데 여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서, 담영이 일본의 후쿠시마, 육기, 마스모도 마유를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혼합 복식 결승에서는 곽신우와 진방회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이란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종제국도 관련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날 외교 협상을 위한 도움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중단했으나 협상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송 전국 기자가 이란 측에서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미국 충돌 기간 미군의 중동지역 기지 내 총 288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리탈한 교정 위반 요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와 충돌한 후 폭발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여러 차례 선박이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리탈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종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4: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5: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3: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 무엇일까요?
3: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없는 해만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학선생님, 하장촌을 계기로 디자인 사업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농촌지능 디자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지역 IP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상업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0여일간 하장촌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큰 사랑으로 인재를 키우고 멋진 기회로 걸작을 그린다는 말에 잠뜻을 터득했습니다.
1: 네, 모석이님은 앞으로 하장의 이 문화창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3: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화창의를 주제로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모든 농가가 농촌 체험 실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감사합니다.
1: 서기님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성격이시네요. 모상림 서기뿐만 아니라 하장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지능과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길에서 하장촌 사람들은 모든 행복은 분투의 결과이고 스스로 창조해야 하며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도리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상해석인 왕병림 교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 다음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을 잘 만들고 계획을 잘 나눠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나누는 사이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 경제 건설의 중심 지위를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집권 흥국에서 선차적 과업입니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분투를 통해 계획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한 면으로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주체로 하며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것을 견지하며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계획을 잘 나누어 양극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0: 결정에 착안해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을 따르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적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축적해 인민의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효과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소득 분배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발전한 후에야 빈부 격차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발전 과정에서 점차 해결함으로써 공동부유 사업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실현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민 대중들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려면 총체적 전략 배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기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본세기 중엽까지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 간고한 사업으로 전망이 밝고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한의식을 증강하고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거칠고 살아온 파도의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명확한 단계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마무리 단계에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주민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고 기본 공공봉사는 균등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주민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격차가 합리한 구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한 가지 일씩 차근차근 처리하며 한 해에 또 한 해를 이어 밀고 나아가는 자세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병림 교수님, 고전 해설인 목만 교수님, 깊은 뜻을 내포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위대한 성과는 바로 당과 인민이 함께 땀 흘리고 싸워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여사회를 건설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역사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지입니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인이 예로부터 추구해온 꿈이고 나아가 현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추구이기도 합니다. 천년의 꿈을 실현하면서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면 천리밖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고전을 함께 되새기고 낭독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7월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습니다. 2026년 아세안 이장국인 필리핀은 지역 평화와 안보 등 이제를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회의 기간 남해 문제가 재차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남해 중재안 재결 출범 10주년이라는 기회를 틈타 필리핀은 남해 의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대한 행동이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하자 미국 해안경비대 등 여계 역량이 남해에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본도 남해 사무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여계 세력이 선동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은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남해 의제를 떠들고 이른바 남해 중재안 10주년을 빌어 여론 기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실천이 말해주듯이 일방적 중재는 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지역의 항구한 평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과 아시안 국가는 남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남해 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려는 그 어떤 방법도 지역 국가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불리합니다. 아시안 외무장관 회의 소집을 앞둔 7월 20일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관한 행동이 재차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했습니다. 남해 문제는 지역 평화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므로 모두가 자제를 유지하고 남해 각측 행위 선언을 엄수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해상 마찰을 끊임없이 정치화, 여론화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판할 위험 부담을 증가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여계 국가들이 남해 지역의 군사와 안보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력이 남해에 진입하고 일본이 관련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교의 세력은 남해 문제를 빌어 지역 안보에 개입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 문제의 안전화, 진영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 환경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가들은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고 여계 세력의 선동을 배격하며 남해를 강대국 게임의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해야 합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이므로 강대국 게임의 경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지정학적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당면 남해 행위 준칙에 관한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다시피 남해 의제를 조작하고 진영 대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무조합니다. 오직 협력 상생을 견지하고 이견 상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남해가 진정으로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없는 해만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미군 중앙사령부가 23일 소셜네트워크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부터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연 13일째 이란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성명은 미군의 이번 타격은 이란의 책임을 따지고 상업 운항에 대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이 갑자기 고조됐습니다. 제3자의 중재로 양측이 어렵게 도출한 양해각서는 3주도 안 돼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공습의 타격 범위를 군사 목표물에서 민용 기반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제 리듬을 승격하고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 관련 목표물에 대해 대등한 타격을 가하면서 페르샤만 정세가 재차 고위험 부담 상태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번 대치의 핵심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주도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란은 규칙을 확정하고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에 이란에 보고하고 지정 항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무력 요격과 징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력으로 해협의 자유 통행을 파괴하고 있다고 이란을 규탄하면서 항로 안보 수호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에 통행 주도권을 강제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의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과 이란 쌍방은 시작부터 공감대를 진정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양해각서 제5조항이 통항 사항에 대해 약정했지만 쌍방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은 관련 조항이 해협 수역에 대한 합법적 관리권을 자신에게 부여했으므로 통행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선 안전 통항에 대한 이란의 보장 의무만 인정하고 배타적 수역에 대한 이란의 통제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 항행의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란에 압력을 가하면서 공공연히 보호비를 징수한다는 소문을 내고 위기를 빌어 패권리익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평균 통항량은 이미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운항체계가 기본적으로 마비됐습니다. 한편 중돌 류출 효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금운 조치를 선언하고 즉각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요충지인 만대 해협도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연합군은 즉각 전력을 다해 호황을 진행하면서 위협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에너지 관문이 동시에 긴축세를 보이면서 쌍협 연동의 중첩 압력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여러 위기가 겹치자 해만 국가들은 잇따라 대체 항로를 모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일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의 동해안 신항 건설 계획이 바로 그 중에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회 방안은 실제로 우회할 수 없는 현실적 병목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리적 우회는 결코 안보 위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 중인 신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오만 만에 위치해 있으며 핵심 중돌 수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란 대함미사일과 장거리 무인기의 사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앞서 아랍연합수장국 부차이라 항이 미사일과 무인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오만만 수역의 유조선 비격 사건이 더욱 일상화됐습니다. 이처럼 우회는 위험 부담을 해협 내에서 해협 밖으로 전이했을 뿐이며 군사 대치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는 한 북아랍해에 절대적 안전 항로가 없습니다. 수송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핵심 중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충돌이 폭발한 후 아랍연합수장국 동해안의 기존 항구가 이미 대량의 수송력을 접수했으나 현재 심각한 과적 상태에 놓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항구가 수십 년 동안의 경영을 통해 형성한 자유무역구, 창고 저장과 제련, 임항, 중공업 등 완전한 부대체계는 짧은 시간 내 동해안에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지역을 넘나드는 용도 환적은 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송력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항구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더라도 페르시아만의 방대한 에너지 수출 체량을 접수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중추 지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난국을 해결하는 관건은 더 많은 항구를 건설하고 더 많은 항로를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각측이 해협의 관리권과 통행권에 대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각측이 모두 인정하는 제도적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면 급선무는 충돌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군사 대결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마비되는 대가는 어느 쪽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돌을 중지하고 평등한 협상으로 규칙상 이견 상의를 해소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쌍방의 현실적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가 에너지 운수 안전을 수호하고 안정한 발전 환경을 수호하는 공동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 주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요리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냉기가 느껴지고 청명한 가을이라도 눅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설 때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누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설 때 차갑고 눅눅한 느낌을 갖는다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함과 편안함과 밝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방을 닫고 말과 행동에 정원을 가꾸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빈집과 빈마음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매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에 대해 내린 중단 보치는 새 장정의 길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당의 령도 수준을 제고하고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정정신으로 사상과 행동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개혁정신으로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여 당의 본질, 본성,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령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인 종음지당을 네 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수많은 미움을 살지언정 십사악을 버리지 않겠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안고 전례 없는 부패 척결투쟁을 전개해는 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당,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를 총한 기초에서 부패의 온상을 없애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하고 부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부패 척결 투쟁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고 영원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한층 더 나아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은 반드시 부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 이는 우리 당이 처한 역사적 좌표와 짊어진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고 근본적인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복무하고 보장을 제공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당이 령도하는 사회혁명이 새 장정의 길에 오름에 따라 당의 자기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보다 질 높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며 경영 환경을 해치고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축적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한 데 있어 장애물과 걸림돌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기밀히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개혁 포치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원천에서부터 힘을 기울이고 심층적으로 근본을 다스리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과 량완 발전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 투쟁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비록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정면적으로 공고히 했으나 정세는 여전히 존엄하고 복잡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부패 척결 투쟁은 심층 단계에 들어서는 바 기존의 부패 문제가 아직 정산되지 못하고 부패 사건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이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고 당내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포섭자와 포섭당하는 자의 부당리득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훨씬 높아 리익의 유혹이 매우 크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제도적 규범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권력으로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공간을 남겨놓았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사적 고래를 하고 뒷고래를 하는 등 그릇된 사상관념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회 기풍을 침식하고 있으며 책임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 당 조직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도 간부는 호인주의를 신봉하고 투쟁 정신이 결핍하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방임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패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종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부패의 대가를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할 기회를 줄이며 부패의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세를 몰아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선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과감한 개혁을 펼쳐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20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심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당은 인민을 인솔하여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부패 척결 투쟁이 더욱 높은 새로운 기점에 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은 부패 척결 투쟁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고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 판단이 더욱 정확하고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패 척결 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빅데이터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깊이 숨겨진 부패 분자들을 검출해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

0: 온 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온난화는 새로운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발열이 생물 생존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은 제57회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구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에너지 산업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여름해보다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3월 26일 전국의 5분의 1 이상의 기상관측소에서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으며 많은 도시의 기온이 30섭씨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고온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뭄이 발생해 식량 생산과 소생동물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 생활에 또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일찍부터 가동해 냉방을 시작했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경지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화석연료가 여전히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온이 오를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지속적인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35억년 넘는 지구 생명 진화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심각했던 5차례는 각각 약 4억 4,500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말기, 3억 7,500만 년 전에 데본기 후기, 2억 5천만 년 전에 메름기 말기, 2억 년 전에 삼첩기 말기,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대멸종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조류 공룡, 익룡, 어룡 등 약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던 파충류들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메름기 말기 대멸종은 생물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졌으며 이후 생태계가 재건되는 데 약 천만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건 중 일부는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했고 일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두 극심한 기후 환경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의 광범위한 산소 부족과 산성화, 기온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후 환경 변화가 생물 대멸종 사건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생태계 위치에 한정된 특수종이 멸종된다면 전체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후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트먼 교수는 지질 역사 시기에 탄소 순환 변화 속도와 생물 멸종 사건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 21세기 말 해양 탄소 총량이 탄소 동위 원소의 재앙적 림계치를 초과해 새로운 대멸종 사건을 유발할 것이라고 조장했습니다. 202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페인 박사는 논문에서 기후 변화가 해양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 해양 생물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새로운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해 80% 이상의 해양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며 이는 역 5천만 년 전 메름기 말기 생물 멸종 사건의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중점실험실의 송혜군 교수연구팀은 현생시대 발생한 모든 생물 멸종 사건과 고기후 변화의 규칙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물 멸종 속도와 온도 변화의 폭도 및 속도 사이에 량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현생시대에 발생한 다섯 차례 생물 대멸종 사건에서의 온도 폭은 5.2 섭씨도를 초과했으며 변화 속도는 100만 년당 10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국제기후기구가 발표한 최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무엇보다 기후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1.5 섭씨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후 모델은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추가로 3.3에서 5.7 섭씨도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 속도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지질시대사 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온도 상승 속도를 초과해 멸종 림계치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생물 대멸종은 과정상 주장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2025년에 세계 지구의 날은 모두 함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재생 가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멸종 림계치를 넘어서지 않게 생

물을 조속히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는 11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 속이 파리 협정에서 권장하는 1.5 섭씨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지질 역사상의 대멸종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배경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물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요지가 일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 과학적 문제입니다. 2020년 중국 지질대학 지질미생물 및 환경국가 중점실험실의 부연구원 전력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벤텐 원사는 논문에서 고전적인 생물 지리학 법칙을 활용해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대와 열대 지역의 포유류와 조류는 한대 지역의 동종 생물보다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의 비율이 더 깁니다. 우리는 이란 서로 다른 기후대 생물의 생태적 형질 차이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로 전환하여 미래의 열대와 온대 지역이 확장될 경우 체형이 더 작고 체 표면 색상이 더 어두우며 부속기 비율이 더 긴 항온 동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생태 지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란 가능한 적응 경향이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현대 역사 데이터는 1섭씨도 온도 상승 시 참고치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온도 상승은 이러한 제한된 관측 데이터와 리론적 추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엄호연 씨의 산태기를 쓴 아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소주병을 눈물과 함께 묻어놓고 고향을 떠나온 지 온 25년 세월이 흘러간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국에 삶의 도전을 마련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조금 통장에 찍힌 9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 20년 세월을 나는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빴지만 가난을 원망하며 쫓기듯 등지고 또 나온 고향 산천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가시나무 회초리를 한 짐 짊어지고 속고 대절을 하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는 북쪽 고향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 빌고 싶은 마음이다. 짧은 인생길을 숨 가쁘게 달려오다 문득 거울을 보니 세파에 지쳐버린 낯선 늙은이가 멍하니 마주보고 있다. 홧김에 거울을 내팽개치고 가까이에는 동네 공원으로 향한다. 얼마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날마다 공원에 가서 몇천 보씩 걷는 것이 나의 일과이다. 걷다가 공원 정자에 앉아서 땀을 들이노라니 옆에는 미끄럼틀에서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짝짝꿍을 치면서 놀고 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문득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삭막한 기억의 저편에 가물거리는 늦여름의 아지랑이처럼 거의 다 잊어지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가슴을 후빈다. 누구든지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년 시절의 가슴 시린 사연일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도형님과 나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고 또 형님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늘 혼자 남아서 저녁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날도 나는 동구앞 담배 건조실 마당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엄마는 소수레를 몰고 산에 가서 풋나무를 한가득 실어다 마당에 보류고 있었다. 큰 형님이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소발막대 거칠 것 없이 가난했는데 집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초가 삼간이어서 어른들은 일어서면 친정에 몰이가 닿을 지경이었다. 벽과 천정은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군데군데 비가 새어 얼룩덜룩한 것이 공상맞은 모습이었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집안은 오둑오둑하여 형님은 밥상 위에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무명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벌어진 내 귀퉁이로 새하얀 솜뭉텅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때 우리 삼형제는 이불 하나를 셋이서 같이 덮었는데 이불이 오지나 낡았는지 솜이 모두 다져지고 한데 몰려서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소. 나는 자다가도 새벽이면 주워서 늘 손잠에서 깨나곤 했다. 아마 새 이불을 지으려고 엄마가 합작사에서 새 솜을 사온 모양이었다. 나는 솜보따리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님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나는 보면서도 뭐가 뭔지 알 턱이 없다. 그림 하나가 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애와 여자애가 둘이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다. 희한하게도 남자애와 여자애는 둘이 생김새가 똑같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무료해져서 무슨 재미있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옆에는 보따리에서 솜을 조금 뜯어 가늘고 길게 실처럼 비벼서 상호에는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주황색 불꽃을 반짝반짝 튕기며 타들어오다가 손으로 잡은 부분에 와서 힘없이 꽂아버린다. 이번에는 더 크게 떼어서 실을 좀 더 굵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에 대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타들어오더니 나의 손가락을 따갑게 데웠다. 깜짝 놀란 나는 엉겁결에 손에 쥐었던 불심지를 던져버렸다. 공교롭게도 불심지는 보따리 솜이 빗쭉 나온 부분에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달리더니 화염이 치솟으며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란 나와 형님은 거의 동시에 벌떡 일어섰고 입에서는 불이야 하는 소리가

도졸로 토져나왔다. 겁에 질린 나는 어쩔바를 몰라 쫄쫄매다가 저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왔고 본능적으로 앞으로 내뺐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색이 된 아버지가 번개같이 옷방문으로 뛰어들어 활활 타고 있는 솜뭉치를 안아서 마당 밖으로 패대기 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처럼 용감하고 민첩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달리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겁이 나서 바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낯선 집들이 보이는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다.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쭐 나게 오도맞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도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나를 때릴 것이다. 얼마 전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우리에서 달걀을 훔쳐 복에서 구워 먹었다고 엄마의 빗자루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래, 죽어도 집에는 안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나는 겁이 나는 것을 무릅쓰고 앞에 보이는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당 왼쪽에 쑥으로 엮어지은 매양간이 보였다. 아무도 없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삽장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다. 구유 너머에서 덩치가 집만큼한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콧김을 씩 내뿜으며 우당탕하고 일어서더니 통방울 같은 눈을 뚝 부릅뜨고 불청객을 쏘아보았다. 간이 공갈만해진다. 고유 앞에는 작두를 사이에 두고 한켠에는 썰어놓은 볏짚이 수북이 쌓여있고 다른 한켠에는 아직 썰지 않은 집단이 녹다랗게 쌓여있었다. 우리 집 외양간과 흡사해서 낯설지가 않다. 나는 볏짚무지에서 볏짚을 뽑아내어 내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든 다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볏짚으로 구멍을 막았다. 제법 비슷한 굴이 만들어졌다. 밑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두 팔을 벌리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나는 여기서 영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여기 들어와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멀리서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니?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안 때린다. 빨리 나오너라. 나는 저도 모르게 구멍에서 기어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와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셋이서 이 집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마당 앞길을 지나 저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엄마를 보자 나는 갑자기 소름이 북받쳐 오르며 울고 싶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삽장문이 덜컥 열린다. 숨이 탁 막히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얼른 거리더니 썰어놓은 칩을 삼태기에 와락와락 끌어담는 소리가 코앞에서 들렸다. 소고유에 볏짚을 쏟아붓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덮고 있는 집단위로 빈 삼태기를 덜썩 던져버린다. 나의 심장도 덜썩 떨어지는 것만 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나는 솜소리가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살인문이 덜썩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주인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솜이 한 줌만에서 살금살금 외양간을 빠져나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인다. 그 사이 동산 마루에 둥근 달이 솟아올라 주위가 훤해졌다.
마당에 들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문이 모두 열려 있다. 모기 때문에 잘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사는데 오늘은 왜 문을 열어놓았을까? 마당 한켠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산에서 실은 풋나무가 가득 쌓여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종지문 옆에 바짝 붙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 될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옆에 가서 누웠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나를 품속에 끼워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내 깊은 잠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 깨우나 보니 아버지와 엄마는 일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머리맡에는 형님이 앉아서 공부하던 밥상이 놓여 있었는데 무명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밥사발 안에는 하얀 잎합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작은 사발에는 갓 삶아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달걀 두 개가 나란히 담겨 있었다. 옆에는 간장 종지까지 놓여 있었다. 언제나 접사리에 옥수수 쌀을 섞어서 먹었고 어쩌다가 잎쌀을 섞어봤자 흰 쌀알 몇 알 정도 보이는 그런 밥이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눈앞에 있다. 그 밥을 맛있게 먹은 후 나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기 사비를 나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태기를 뒤집어

까맣게 익고 솟다. 집집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사방산 마루에 걸린 전육회가 붉게 타고 있었다. 앙칼지게 울리는 비행기 소리에 흠칫 놀라며 사색에서 깨우나 보니 인천공항에서 갓 리륙한 료객기 한 대가 고층 고물들 사이를 뚫고 솟아오르더니 소해 바다 쪽으로 재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저 비행기가 나의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조약돌이 환히 들여다보이던 고향의 내 물이 그리워진다. 엄마가 빨래터에서 고운 두 손으로 움켜서 먹여주던 고향의 그 수송 같은 샘물이 마시고 싶어진다. 나물개는 엄마의 치마 자락을 잡고 넘던 들매꼭의 길섭에 왕나리는 지금쯤 피었으려나. 내일은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될까 보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복수난수입니다. 넘어질 복에 몰수, 오를 난, 거둘 수로 풀이되는 복수난수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이며 료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강태공은 재능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능통했지만 조가에서 백정으로 일하거나 맹진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반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아내 마씨는 강태공의 곁을 떠났고 강태공은 아내가 떠난 후에도 강변에 초막을 지어놓고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위수일 때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조나라 문왕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이곳에서 문왕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태공은 결국 위수에서 사냥을 즐기던 조나라 문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문왕이 강태공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강태공에게 정중히 청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장차 유능한 귀인이 나타나 도울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그 유능한 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강태공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공이 숱한 고위병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제 나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길바닥에 꿇어앉아 행차를 막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존 부인 마씨였습니다. 마씨는 길바닥에 모리를 조아리며 옛날 정을 생각하여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내로서 강태공을 섬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강태공은 마씨에게 그릇에 물을 떠오겠습니다. 마씨가 물을 떠오자 강태공은 사람을 시켜 그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씨에게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씨가 무슨 용문인지 몰라 오리 동절해하자 강태공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는 바로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이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복수난수. 복수난수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저지른 실수는 만회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 주요 촬영지들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천성도, 산서운성, 산동봉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성도 제작 작품으로 현지의 다양한 특색이 영화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청성산 도관 앞에는 수령 약 190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영화 속 팔선 도관의 고목 모델입니다. 또한 철괴리가 쓰는 짙은 사천 사투리와 팔선이 둘러앉아 샤브샤브를 즐기는 장면은 성도의 생활 정치를 잘 보여줍니다. 산서운성은 팔선 중 하나인 려동빈의 고향입니다. 영화의 많은 장면은 영락궁 순양전과 삼청전에 있는 원대 백화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여기에는 팔선 과해도와 조원도가 포함됩니다. 산동봉래는 팔선 과해 전설의 발원지로 이른 아침 얇은 안개에 쌓여 신선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봉래의 팔선 과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경내의 팔선교, 선원루, 팔선사 등 건축물이 특색입니다. 청성산의 천년 은행나무에서 영락궁의 원대 벽화, 봉래각의 해상 신선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 곳의 팔선 문화가 유산을 잇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팔선의 촬영지를 따라 올해 여름 성수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중국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전선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여 사회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은 국가안보체계와 능력건설에서의 기초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노력 방향과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 특히는 국가안보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초적 사업으로서 반드시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의 총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사회관리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 제도를 완비화하며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제 보장이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주기적인 동적 관리, 전방위적인 법에 의한 관리, 전요소적인 지능화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관리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기층의 기능을 부여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 중점을 기층에 두며 기층의 사회관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사회관리는 사회관리체계에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양한 사회 모순들은 기층에서 발생되고 기층에서 발효되므로 잘 처리하면 모순과 분쟁을 제때의 기층과 맹아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없던 일도 생겨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층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사회 기층에서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초반에 작을 때와 징조가 있을 때부터 틀어주는 것을 견지해 새로운 정세하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풍을 극복하고 신시대 인민의 민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대중의 요구 반영, 리익 조정, 권익 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모순 분쟁 조사 처리 및 다원화 해소 기제를 완비화하고 중대한 결책에 따른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기제를 실행하며 지도 간부의 정기적인 기층 방문 및 대중 접견 기제를 완비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수단을 잘 활용하여 기층 사회 관리에 동력을 부여하고 격자화 관리, 정밀화 서비스,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층 관리 플랫폼을 보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일체화된 모순 분쟁 다원화 해소 플랫폼, 지능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촌관리체계를 완비화하고 도농지역사회라는 이 기점을 틀어주고 기층 당조직의 전투적 보루 역할과 각종 조직의 기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주고 완벽한 제도 기재와 소통 경로로 각종 모순과 분쟁을 최대한 무형으로 해소하고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합력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지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현대화의 주요 수용지이고 사회관리체계에서 거시적과 미시적의 전환점이며 국정운영체계의 전략적 지점으로서 기층보다 중대한 모순을 해결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소하는 필요한 자원, 역량, 수단,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박한 과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관리 책임

0: 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사회 치안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 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하며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관계되므로 국가 안보 사업의 기본 책임입니다. 사회 치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관리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기본 요구입니다. 인민 대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치안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도농 공공안전과 사회 치안의 종합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특별 단속 정돈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성매매와 음란물 및 도박과 마약, 식품, 의약품, 환경보호, 절도, 강탈, 사기, 부녀자와 아동, 독거로인을 겨냥하는 등의 관련한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등 신형의 범죄와 다국적 범죄, 국경 외 범죄, 지역 간 범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치안 혼란 지역을 법에 의해 다스리며 조직 폭력배와 악질 세력 단속을 상시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고 보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반드시 사회 관리에서의 정부, 시장,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 단체 조직, 사회 조직, 기업, 사업 단위와 자원 봉사자들을 적극 동원해 사회 관리에 참여시키며 대중적인 예방 통제력을 발전 장대시키고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지금까지 사회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수학자대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수학자 등욱과 왕홍이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 중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이에게 주어집니다. 등욱은 편미분 방정식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왕홍은 조화 해석학과 기하 축도론 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로 각각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왕홍은 필즈상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이날 미국 수학자 존 패든과 캐나다 수학자 야곱 자머만이 두 중국 수학자와 함께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자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회의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흥행 수입이 50억 원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는 6월 1일에 시작돼 지금까지 110편 이상의 국산 해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장르별로는 혁명 역사, 현실 온정,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돼 관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청대 석사자상 한 상을 귀환하는 인계식이 한국 간송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한국 국립조항박물관으로부터 이 석사자상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한국이 반환한 석사자상은 대리석 재질로 규격, 재질, 조각, 기법, 형태적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나라 왕이나 공주 등의 저택 문 앞에 세워졌던 문사자로 추정됩니다. 1933년 일본 야마나카 상회가 오사카에서 이 석사자상을 경매에 붙였고 간송미술관 설립자 전형필이 이를 구입했습니다. 1938년 간송미술관이 개관한 후 이 석사자상은 보화각 정문에 배치됐습니다. 전형필은 생전에 이 석사자상이 중국 문물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돌려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12월 간송미술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국립조항박물관이 국가문물국과 석사자상 귀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앙화희극과 프랑스 국가인민극장이 공동 제작한 음악희극 어린 왕자가 북경예술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중국 시가 고유의 서정적인 미학을 프랑스 특유의 랑만과 조화롭게 엮어냈으며 특히 중국인 어린 왕자와 프랑스인 비행사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어를 배우며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삼강현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향촌교육과 결합해 전승자들을 정기적으로 마을에 파견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연을 통해 실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면서 뚱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로 중요한 군사의 도시였고 현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북방의 문화도시 대동에는 만리장성이 경유하고 역사 문화 고석이 즐비합니다. 대동 고성에서 역사가 남긴 흔적을 음미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때 저 멀리 바라보면 마치 하얀 칼날이 번뜩이고 말이 울부짖는 고대 전쟁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황토고원이 위치한 대동은 산서 북부에 자리를 잡고 북쪽으로 음산을 맞고 남쪽으로 태항산과 연결되는 북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 조무령왕이 리머와 루번을 파하고 이곳에 군을 설립해서부터 오늘까지 2000여 년 동안 대동은 줄곧 북방의 중요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동진 때인 398년 부귀의 황제 탁발규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6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100년 동안 부귀를 지배했고 그 후 대동은 료나라와 금나라의 배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요한 군사도시로 사서에 기록됐습니다.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동의 성곽은 방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으로 대동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진 황제 석경당이 현재의 북경과 산서 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운 16주를 내놓은 전역으로부터 시작해 명나라 때 와라족과의 전역을 거쳐 청나라 때의 의화단 운동, 근대의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동은 줄곧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국 시기 4대 요명 장군에 속하는 리목과 흉노병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 장군 몽염, 흉노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은 서한의 장군 위청, 료 군사의 침략을 막은 북송의 장군 양업, 명나라 개국 공신인 서달 등도 모두 대동의 전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때 대동 부성은 성벽과 성루, 강루, 정루, 해자, 적교 등 방어시설을 갖춘 동시에 옹성과 소성 등을 막라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통로 축조로 겹겹으로 방어해 중국 군사도시의 건설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동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했고 부귀의 도읍이 된 후에 더욱 대규모로 궁전을 짓고 종묘를 세웠으며 사찰을 신축하면서 도읍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궁전과 정문루각 등 토목공사 현장이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길을 성 안에 끌어들여 거리와 골목의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변못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며 물가에는 수양버들이 휘늘어지고 곳곳에 꽃이 화사한 맑고 우아한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대동부성에는 100개에 달하는 절이 있고 승려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명한 석굴인 운강석굴과 아찔한 벼랑 중턱 공중에 지어진 사원 현공사도 모두 이때에 신축됐습니다. 대동에서 서쪽으로 16km 거리의 무주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운강석굴은 수많은 인력이 여러 왕조에 걸쳐 1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야 완성한 석굴입니다. 부귀 때인 398년에 시작해 북제와 수당 등 여러 왕조를 거쳐 100여 년이 넘어서야 완공된 온강석굴은 웅장한 기세와 풍부한 내용으로 감숙의 도랑막곡을 하남락양의 룡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에 듭니다. 산자락에 조성된 운강석굴은 동서로 길이가 1km에 달하고 오랜 세월과 전란 속에서 부식되고 파괴되었지만 현재 53개의 석굴에 5만 9천여 개의 불상을 보존합니다.
온강 석굴의 불상은 진과 한나라 때의 조각 기법에 고대 인도의 간다라 불교 예술을 접목해 독특한 품격을 자랑합니다. 온강 석굴은 고대 중국인들의 창조적인 노동의 성과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보고입니다. 대동에 위치한 북악 항산은 국내 5대 명산인 오악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기이한 사찰로 불리는 현공사가 바로 이 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찔한 벼랑에 기대어 공중에 솟은 현공사는 보기 드문 공중 루각입니다. 현공사의 독특한 건축 기법은 1500년 전 장인들의 기묘한 구상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공사는 벼랑의 박은 기둥을 기반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은 잔도로 연결됩니다. 료나라와 금나라 때도 대동에는 많은 사찰들이 신축됐습니다. 그중 1063년에 지었다가 전란으로 무너진 후 1140년에 개축한 상하 화엄사는 료금예술박물관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금나라 사찰입니다. 대동 제일의 사찰인 상하 화엄사는 골목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한 상화엄사와 하화엄사로 구성됩니다. 상화엄사에서는 비례나 모양에서 대표적인 금나라 건물인 대웅보전이 가장 명물입니다. 하화엄사에서는 건물 내부에 천공 루각을 품은 본전이 특이한 모양을 자랑하며 또 건축학자들로부터 현존하는 대표적인 료나라 목조 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동 고성 남쪽에 위치한 선화산은 료나라와 금나라 사찰 중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구도가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찰로 높고 작은 건물들이 중심선과 양쪽에 대칭을 이루며 질서 있게 줄지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금박을 칠한 불상 다섯 기는 서로 다른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가사를 입고 있으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상이 둘러서고 내벽에는 불교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나라 초반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삼성전은 지붕의 네 귀퉁이가 60도 각으로 완만하게 들려 그 모양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을 방불케 합니다. 금나라 건물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 건물의 경사 아치는 중국의 고 건물 중에서도 아주 보기 드뭅니다. 대동에서는 또 국내 최초의 구룡벽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동의 구룡벽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13번째 아들인 주계의 대왕부 앞에 세운 가림 담벽입니다. 북경 자금성의 구룡벽, 북경 북해공원의 구룡벽과 함께 중국의 3대 구룡벽을 형성하는 대동 구룡벽은 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동 구룡벽은 길이가 45.5m,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담벽에 오색의 유리 기와로 파도치는 운해와 그 운해에서 꿈틀거리는 9마리의 거대한 룡을 조성했습니다. 황색과 초록색, 자색, 흑색, 백색, 청색 등 다양한 색상의 유리 기와로 무은 구룡벽은 오색이 창연하고 눈부십니다. 구룡벽의 앞에는 또 거울 같은 연못이 조성돼 조화롭습니다. 대동은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을 가지고 있는 외에 다양한 지형도 보유해 화북지질의 천연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화산 유적과 정단층 지모, 고대 빙설 지모, 황토구릉 등 다양한 지형이 심히 장관입니다. 대동의 화산구역은 둘레 10km의 범위에 제3기와 제4기의 화산 분화구,
30여 개가 모여있는 화북에서 화산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습니다. 항산에서는 험준한 산세와 산중 곳곳에 위치한 만리장성과 안문관, 양방구 등 많은 장성의 관문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대동은 또 유명한 석탄의 도시입니다. 대동의 석탄은 매장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석탄이 규황 함유량이 적고 먼지가 적게 나는 대신 열량은 높아 질 좋은 동력 석탄과 화학 원자재 석탄으로 유명합니다. 대동의 석탄은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중요한 지역에 20여 개 국가에 수출됩니다. 풍부한 석탄 자원은 대동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석탄 조각이라는 독특한 공예품의 발전도 이끕니다. 대동의 석탄으로 운강 석굴의 대불과 하늘을 나는 선녀 비천, 공중에 솟은 사찰 현공사, 세계 3대 기이한 탑 중 하나인 응현 목탑 등 다양한 명소를 조각해 대동의 명소를 아름답고 형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감동 중국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에 종사했던 영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대만에서 희생된 은폐 전선의 영웅 열사들이 감동 중국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들은 드높은 영웅적 기계로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뜨거운 피로 맹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영웅의 찬가를 엮었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불후의 화려한 장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대만에서 순직한 은폐전선 열사들의 중요한 역사 자료를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료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남긴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9년 해방전쟁 승리를 앞두고 많은 은폐전선의 무명 영웅들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잠복하여 적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영웅정으로 투쟁했습니다. 오늘은 소명화 소예림 열사의 사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명화 열사는 체포된 후 남긴 옥중일기에서 생애 마지막 278일 동안의 그녀의 감정 변화와 가족의 련루를 우려하는 힘든 내심 세계가 엿보입니다. 가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만감이 교차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2년 소명화는 절강성 가흥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항일 전쟁 폭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중경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진보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24세의 소명화는 북경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당시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던 중공 은폐전선 공작원 주방춘 교수의 영향으로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소명화 열사의 조카 손녀 소령매는 인터뷰에서 주방춘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혁명서적을 추천해 주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혁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대학을 졸업한 소명화는 대만으로 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주방춘 선생님도 우비라는 가명으로 대만에 갔고 소명화와 부부로 위장해 공동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을 설립하고 국민당의 주요 부서로 관계를 확장하며 대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대만 신민주주의 청년연맹은 대만 정보 업무팀으로 개편돼 정보 활동에 전력했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향항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대량의 중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50년 초 대만 정보 업무팀은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2월 6일 소명화가 체포됐고 그녀의 엄호하에 우빈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명화는 빈번하게 신문을 받았고 양팔이 골절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어떤 기밀도 루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8일 28세 소명화는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1982년 9월 소명화는 혁명 열사로 추인됐고 그녀의 유골은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에 안장됐습니다. 묘비 뒤면

그녀는 그녀의 생애가 아닌 그녀의 전후 우비가 손수 쓴 세 글자 귀래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예림 열사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해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보냈습니다. 소예림은 소명화가 체포된 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건의 중요 정보를 획득해 보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병료 지지도입니다. 소예림은 1914년 하북성 인구에서 태어나 19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당의 은폐 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1949년 소예림은 패배한 국민당 군대를 따라 대만에 잠복해 무비와 소명화가 이끄는 업무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소예림은 국민당 국방부 작전계획청에서 참모로 재직하며 기밀자료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직책은 기밀정보 획득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소예림은 먼저 기밀실에 잠입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후 동료들과 여러 차례 기획 끝에 마침내 기회를 포착해 지도를 기밀실 밖으로 반출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팀장 소명화가 체포됐고 팀장 우비는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소예림은 그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예림 열사의 조카 손자 소연파는 소예림은 전우들에게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드러나는 것은 내 한 사람뿐이지만 성공하면 수천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촬영에 성공한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촬영한 지도를 운송하는 것 역시 난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소예림은 연로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우비에게 자신의 사촌오빠로 위장해 어머니를 대륙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고 중요 정보를 어머니의 옷장에 숨겨뒀습니다. 대륙으로 돌아온 우비는 촬영한 지도와 소예림이 획득한 해남도 방위방안, 주산도 방위방안 등 군사 기밀 정보를 직접 당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그중 해남도 방위방안은 해남도 해방의 결정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비가 떠난 후 소예림은 업무팀의 책임자로 인계받고 체포되지 않은 전우들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50년 5월 24일 소예림은 체포됐고 1951년 6월 29일 새벽 소예림 등 성원 18명이 대북 마장정에서 살해됐습니다. 생명으로 빛을 지킨 이들은 마땅히 광명 속에 기억될 것이며 역사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이상 감동 중국 2025년 감동 중국 인물에 선정된 은폐 전선의 여웅 열사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글치르 울기라. 월금 질라데 무둘불. 당월진 역셋 리문도 진통나라도 냥냥타이스간 한글 수위도 련화청 어디기 훌회두라 흐르가지린 타이서우드 승물 장진 월진 역청상 수세이 대하야월 냥냥 타이스기 아르뿐 갓지를 안으세차 후지세실로 아사갓 변호흑짐 에부스카갓 투린 황호 냥냥의 옥대

다르면 어른에 냥냥 다이기 다른 집에 어른들 잘린 벌벌의 손가지에 암흐달린 새두된 슈청샹 테레고렛 월디에노 냥냥 나르듯 바라된 여세에 알진 장미 흐그딜제야 테레호가제를 벌벌다 냥냥한 조치는 들어한 별뜩 부르트컬리 세투르히 회바람에간 장진 타이쇼긴 허이길에 호하드 장치 장병날 못쓴 치르기 볼록스로 랏 엔에 에허 간지르벌 깨슨 이르히 세레기